0: 이렇게나 많아. 삼각산 도처가다 갠돈이.
1: 우리가 발견한 건 많아봐야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. 너라면 어떻게 싸울래?
0: 바로 진지. 이 두 갱도가 규모는 작은데 눈에 잘 띄어. 그리고 공격하기도 쉬워.
1: 아니, 여기 이 갱도는 바로 우리 진지 쪽에 있어. 내 생각엔 여기가 바로 팔중대의 삼각산 지휘부야. 여길 먼저 없애면 다른 갱도들에겐 타격이 아주 치명적일 거야.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.
0: 진지에 올라온 이유가 이겁니까?

0: 최전선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.
1: 지하갱도야말로 진짜 최전선이지.
0: 아니 그러다가 폭격 맞으면 어쩌려고.
1: 폭격은 곧 시작될 거야. 동시참모.
2: 네.
1: 지금 즉시 각 중대대대는 양동작전을 실시한다.
2: 되겠습니다.

0: 남 회장님, 잠시 피하시죠.
1: 그럴 필요 없어. 여기 경치가 더 좋아.
2: 부장님! 大家都听到，坑道上面有很明显的敲击声，还有沙土掉下来，这太奇怪了。

0: 경리사님께 보고 드립니다. 캔도 정확한 지하 위치를 아시버 찾았습니다.
1: 알았어. 포격은 설치했나?
0: 네! 캔도 입구 주변에 포격 모두 설치했습니다.
2: 무슨 생각이야?
1: 갱도 입구 주위를 모조리 폭파시켜버릴 거야. 밴플리트 탄약량이 있다면 나 김주현 폭약량도 있어야지.

0: 军长，别难了，喝不下去，酒吗？喝不下去可以不喝了。
1: 参谋长给你打电话问你要兵，你一句困难，这兵就不掉了。
0: 你拿他说话当放屁！来来来来来，你坐军长这个位置，来来来来来，军长让我喝酒，我就喝酒。 军长让我调兵，我就调兵。没兵，我张建阳亲自上。제기라는데
2: 좀 바뀌어 보 준비 하나가 다 나갔어.
3: 야, 내 쌀밥에 김치 준비라고 몇 번을 얘기해? 아니 한국군 2사단 보급부장이 씨. 미국이냐?
2: 미국인이었으면 좋겠다. 형, 미 국군이 포탄 지원을 늦게 해주는데 왜 그런 줄 알아?
3: 왜 그러는데?
4: 놈들 후방 병창선을 봉쇄하던 포화가 모두 사라졌어.
2: 어떻게 우리가 갱도 아닌 놈들을 치냐고!

0: 부채무란.
1: 무엇이래? 봉지 선고.
0: 목표 수완. 종성 2배. 응성미.
1: 무엇이래?
2: 我看梦是记得公的，说啥呢？
3: 温州话，听不懂了吧？
2: 太保密了。
1: 我说的。

0: 福救木兰。
1: 黄金纵狗。
0: 目标是重伤一怒，说罢不是命。
1: 说的
0: 人物医生加盖
2: 任务真的完成了。
1: 所长，一共找到四个高射击枪隐藏点。
3: 叶大，即刻联系其他观察所交叉核实。
4: 是。
3: 小王，马上通知炮兵指挥所待命。
5: 是。
4: 指挥所。
3: 哎，文姐，
4: 文姐，同志，
3: 文姐，同志，
6: Inbound GDC, please show in 5 minutes. Shoot out their eyes.
3: 아이씨 미친놈, 그게 왜 소리 넣어?
7: 아, 누가 뜬다 그래?